0: 당신한테 개인적인 거 없어. 개인이고 조직이니까.
1: 여보세요.
2: 엄마.
3: 나 사랑해 엄마.
4: 어디까지 얘기했죠?
5: 나도 사랑해 엄마를 가져왔다 엄마.
2: 감사합니다.
6: 목숨 걸고 하겠습니다. 조국을 위해.
0: 평생 속임수 살라고? 손이라도 기사가 없어. 신문도 자지 말라고 말했지. 어디 있었던 건?
6: 내가 왜 갔는지 몰래 서물어?
0: 넌 어쩜 그렇게 뻔뻔하니?
3: 너처럼 거짓말로 살진 않았어.
0: 따 보이지만
3: 나 평범한 회계사 아니야.
0: 나도 평범한 청소부 아니야.